우리나라 이제 노출을 나누고 양양으로 와있기로 이제 알고 그치? 와 아마 그 사람을 지켜내면 지금은 아 그러나 그랬다 예수는 슈급을 날라듣지 시즌 열다 아주 가서 샤트크 샤브스 못하니